0: 성급하셨어요?
1: 선물 받은 거야.
0: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세요.
1: 왜?
0: 이쁘냐 아무래도 여자니까요. 할아버지가 할머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